0: 빨리 예 갈아봐
1: 지금 봐
0: 우유 골라
1: 예
0: 갈아봐
1: 지금 봐
0: 우유 골라
1: 라마이 된다래 리오타
0: 된다래
1: 리오타
0: 리오타
1: 리오야 마마 된다래 리오타
0: 된다래 리오타 리오타
1: 예 가리 예 지금 봐
0: 우유 골라
1: 예
0: 갈아봐
2: Yeah.